0: 콩은 고향에 대한 향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살던 한국의 아주 오래된 산촌이죠. 그리고 가까이서 먹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떤 놀이도 하면서 그런 아주 그 귀중한 식물이죠.
1: 大豆的外形